따르기라 시카 따르기라 워터 하이가 You're my Jehovah Jireh. You're my Jehovah Nissi.